근데 누구네 다니엘 레이 코스텔로만 그러나 아니 코스파서 누구나 얘긴 나는 게 everybody's fool 스텝에 I mean 아우한 데 다이어 내가 어디 미니스민 저 아우 sana pun kakak ni lagi nak undur tay, pun demi awak semua kita memang orang namun kita ini kayu ke, namun lagi memang orang orang kapu, mana orang kerja orang orang kau dia family 9.9.

0: 워터폰 메카 포넨스 시멘트 카봉 니카르고 워터 카나봉 가르게 가놈 아네르게 데 파이프 업 요한테 데레 부인타라 게 데네 메 부인타라 데 우리 차지 데 포어 업 요한데 워 부인타라 데 트리 업 요한데 데 부인안타라 게 데메 데 원안타라 데 우리 차지 아 데 투 업 요한데 워워 게 데 데노 원타라 노 콘도 노 원타라 아 넷 머니 이부긴 데 원타라 아 데 데노 원타라 에네 베네 데이나 데 원아 데봉 데 오노 원 리차지 에네 베네 데이나 워워 데봉 데 데 부이나 아 데 데 부이나 데 원아 리차지 에네 베네 데이나 이부긴 데 노 워 데봉 아와이 데 워 부인타라 이부긴 이슈 워 데봉 아와이 카르투 나리기 아 데 데 부인타라 아 데 네 메 부인타라 데 우리 차지 아 레나 코나 네 베네 데이나 이나는 데 부이나 데봉 이리 보 로이 아 게 코나 카이나 기나 고예 나리 카리나 김 난 데 메카 폴란사
1: 쿠르라파 쿠르라파 쿠르라파
2: 하올리 파스 노랑 가이 데 보 로이 요한테 하올리 파스
0: 가르키 암타타 에야 케 세나 아와 케 치기니 고나나 진토 모나 데타라 보나 이라는 데 오와나 데봉 오리앙카이 스타 도와나 도와나 도와나 데봉 예쁘게 가는 남 데 보 로이 예 이리 수와 아케 코나 카이 레키나 고예 원통